0: can make radio with funding support through New Zealand On Air. Complete the application on planetaudio.org.nz/make radio.
1: Hello, kia ora, my friend. I'm Susie Cato, inviting you to join me for New Zealand's favourite kids show on Planet FM. It's called Susie and Friends, and there's songs, stories and prizes, jokes, reviews, birthdays and shout-outs. And kids just like you. Go to susie.co.nz for more information. I'd love you to be a friend. Just listen to the radio Sunday afternoons at 3:15 for Susie and Friends on Planet FM 104.6. Susie and Friends.
2: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굿가이 기온 아일라 툼카 수시가 단파 오클랜드에서 콩크니 라디오 프로그램 하리에가 산와라

한국의 표징은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이신지를 일곱 개의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고, 또 누가 생명을 가져다 주고, 누가 빛인지, 그 누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그 기적, 표징이 일어나면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그 밑에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화가 자꾸 등장되면서 그 기적의 의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 표징이 일어났고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 이 카나의 표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담화문 형식은 아니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카나의 그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정결례 독입니다. 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이 몇 개냐가 또 중요해요. 그게 곧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르코복음 7장을 말씀드리면서 물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정화를 위한 물독.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죄를 씻는 물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죠? 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이 여섯 개입니다. 근데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당시 때 뭐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는 이런 점성술 안에서는 눈으로 움직임이 관측 가능한 별이 일곱 개입니다. 총. 그래서 7을 완전수. 그래서 이 세상의 운용을 알 수 있는 숫자라고도 이야기해서 7을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엔 성경에서 영향을 미쳐서 7은 완전수인데 그에 비하면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즉 율법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물독이 여섯 개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통한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정결례 독의 여섯 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독에 있는 물이 누구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로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없애는, 즉 구원의 방식은 정결례 물독,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뀌신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창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이것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끝으로 채찍질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내쫓아 버립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시는 가운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하라.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46텐에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남겨라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즉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구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이것도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뒤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예레미야와 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31장 32절부터 34절을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즉 새 계약은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은 뭐죠? 유다인들에겐 이걸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탈출기도 19장, 20장 이후로 십계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나타나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동물을 갖고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가려내는 어떤 규정집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 조문의 중심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 조문의 어떤 규정들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다면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다시 바꾸는데 그 계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자,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들은 마음 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의 새 계약은 즉 가슴에 법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가슴에 법을 넣어주는 방식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는 방식 이 방식이 새 계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예레미야서

내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제키엘 예언서도 36장 16절부터 38절에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게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제키엘에 따르면 내 영을 넣어주어서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바로 성령으로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례는 물로서만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 6절을 가져오면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즉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베드로 첫째 서간 3장 21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역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에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세례를 통해서 바른 양심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새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즉 새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를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노래 듣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일의 서로 사랑하여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에제키엘에 나와 있던 이 영이 성령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아, 새 계약을 맺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법전이란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좀 볼 텐데.

인데요. 히브리 서에서는 새롭게 바뀐 계약, 즉 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아주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아주 잘 비교해 주는 서관인데요. 옛 계약은 성전에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계약으로서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방식이 곧 옛 계약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계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을 외적인 법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느님과의 계약은 새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들을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즉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 제물을 바치는 옛 계약의 방식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제물의 옛 방식은 오히려 아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것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법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그 법을 지킬 원동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을 좀 정해주시죠. 그죠? 어렸을 때 그 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반항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반항하다가 이 부모님의 어떤 그 훈육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그 훈육이 아, 참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전해줄 뿐이지 이것을 살아가야 될 원동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면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 또 부모님의 아까 제가 부모님의 훈육이 약간은 지침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박힐 때 그런 부모님의 훈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훈육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옛 방식 즉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제물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받쳐짐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희생 덕분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건
단순히 유

율법 계명을 충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곧 새 계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저는 이것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지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진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바른 양심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 빚진 마음이 동요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계약,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백성처럼 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사이비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 이 안식일은 주간 마지막 날이거든요. 달력에 보시면 주간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이러한 어떤 안식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일의 개념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 규정에 대한 법을 지키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신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즉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드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인 것이지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조금은 퇴색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죄를 옹매는 그런 규정들을 파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 규정 안에서 쓸데없이 인간을 옹매는 그러한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을 타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자성과 자비에 대한 규정들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간 백성들이 바로 신약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약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이 나였다면 내가 그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어떤 성찰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찬미가로서 표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느님과 같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즉 종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 자신을 낮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만 하고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그분의 삶이 어떤 모습을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인내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어떻게 넘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이득이 훨씬 더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생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의미와 가치가 모른 상태에서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폭발해서 더욱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바로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내의 깊은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들려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오시죠.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실 그 인내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내가 사실 쉽지만은 않죠. 내가 인내를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인내가 너무 심하다 보면 나 자신을 또 무너뜨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시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내를 했던 이 신앙인들의 삶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인내라는 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성 못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성 못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톨릭 성서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바오로 딸 성경 공부라든지 또 샬트르 성경 공부 또 까리타스에서 하는 여정이라든지 또 뭐 베네딕토에서 뚜치 베네딕토 하는 베네딕토 학교라든지 여러 어떤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뭔가 학습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참된 의미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인내했던 성경 공부를 했던 이들과 나눔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가르침들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인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를 지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식과 나눔이 동반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내의 어떤 성경에 가르쳐주는 신앙의 인내의 덕을 잘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카나의 기적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나의 기적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너무나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카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계약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새 계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의 백성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먼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가르침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성경 공부를 이 창세기부터 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창세기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공부는 우리들에게 신약의 어떤 계약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약 중심의 성경 공부는 성서 모짜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0: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 78편 마스킬 아삽.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분께서 야곱의 범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고집부리고 반항하던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느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활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걷기를 마다하였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집트 땅 초안 평야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둑처럼 세우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시어 시면에서처럼 흡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내들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였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주실 수 있으랴.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격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에 구름에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하늘에서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마바람을 몰아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의 거처 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횟수를 공포 속에 쓰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제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 연합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이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고용 상태가 저조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번 스페인 사목 방문의 표어는 요한복음서 4장 35절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입니다. 일상의 근심을 넘어 하느님의 현전을 재발견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고 초대했습니다. 방문 첫날 마드리드 왕궁에서 교황은 스페인 정보 관계자와 외교관들에게 분열과 양극화, 담론을 극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60만 명과 함께한 밤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이튿날 120만 명이 참석한 성취의 성혈 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살아있는 신앙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스페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순방 마지막 날 바다를 건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 관문인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해 사망한 이주민들을 추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방문에서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치의 증인이자 예언자가 되어달라고 공고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가득한 문화에서 침묵과 내면을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은 예산안 발표 이후 별다른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쿠리아가 매월 실시하는 납세자 연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심성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국가 지정을 흑자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쿠리아의 여론조사는 예산안 발표 약 일주일 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노동당이 0.3%포인트 상승한 32.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당은 0.1%포인트 오른 30.1%, 녹색당은 1.8%포인트 상승한 11.5%, 뉴질랜드 제1당 0.3%포인트 하락한

0: 11.4%, 액트당 1.3%포인트 상승한 7.8%, 대파트 이마오리 1%포인트 하락한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대로 오늘 총선이 치러진다면 연립 여당은 62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권 블록은 58석에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선호 총리 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2.7%포인트 하락한 18.8%, 그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 1.9%포인트 하락한 17.1%로 주요 양당 지도자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15일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며 노동당의 재정 공약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민당 재무담당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이 아직 설명하지 않은 182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취임 이후 재정 건전성과 지출 억제를 핵심 정치 자산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예산안과 긴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조기 재정 흑자 달성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세금 인상과 과도한 재정 지출에 의존했다고 비판하며 자신과 국민당을 재정 책임성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이번 공세는 국회의 집중 심의 주관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의 정책 발표와 언론 인터뷰, 기존 공약 등을 종합해 지출 계획과 세입 계획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2017년 스티브 조이스 전 재무장관이 제기했던 재정 구멍 논란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노동당에 설명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당이 추진하는 미래 기금의 경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윌리스 측은 가장 규모가 큰 국영기업 5곳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전략은 노동당을 경제 운영에 취약한 정당으로 보이게 하려는 국민당의 전통적 선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유권자들은 정부가 야당 비판보다 자신의 성과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당이 이 같은 공세 나선 배경에는 접전 양상의 여론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연립정부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지율 변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물가, 의료, 주택, 유류비 등 주요 현안에서 노동당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이미 발표한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과 추가 세수 확보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요구는 상당수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공방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양당의 핵심 전선이 될 전망입니다.
1: 뉴질랜드 제1당은 뉴질랜드의 유전자 변형 기술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이 총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 문제가 차기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기술 법안은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을 연구실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약 30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당이 액트당 및 뉴질랜드 제1당과 체결한 연정협약의 일부로 원래는 2025년 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중 다수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부터 충분한 안전장치가 추가

0: 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일요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현재 법안의 안정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의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명성이 유전자 변형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러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이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 대해 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먼즈 경제 담당 대변인은 국민당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이것은 자신들의 실적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국민당도 지난 3년간의 공약 파기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정부가 총 사업비 560억 달러로 추정되는 국가 중요 도로 사업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2023년 총선 전 전망치보다 44억 달러 더 높아진 이유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즈먼드는 노동당이 이미 양도소득세 도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세금은 뉴질랜드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우리는 올해 후반에 완전한 재정계획을 발표해 노동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3: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과도한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가치평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투자자들이 성장주와 기술주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해당 비율은 닷컴 버블 시기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이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주가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기업 실적 개선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수익 구조가 불확실했지만 현재 시장을 이끄는 대형 기술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수익

0: 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 기업에 투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은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나 성장 둔화 신호가 나타날 경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증시를 대표하는 NZX50 지수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는 13,394포인트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높은 가치평가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론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작은 실망에도 주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 경매에 나온 매물이 2주 연속 300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낙찰률은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택 경매 시장에서는 겨울철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며 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co.nz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6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해당 매체가 추적하는 경매 기준으로 2주 연속 매물 건수가 300건 이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111채가 경매되어 낙찰되며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낙찰률을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낙찰률 32%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경매시장이 통상적인 계절적 흐름을 따른다면 향후 몇 달 동안 경매 활동은 점진적으로 더 약해지다가 8월 중순경 바닥을 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9월 봄철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 데이스 주최 측은 올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빠른 성장이었다며 이미 내년 행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필 데이스에는 13만 2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특히 개막일 방문객 수는 최근 행사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와이카토 지역에서 열리는 필데이스는 농업 관련 박람회로 전통적인 트랙터부터 최신 농업기술 혁신 제품까지 다양한 농업 장비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필데이스 협회의 최고 경영자 리처드 린드루스는 행사에 참가한 전시업체와 판매업체 부스는 행사 한 달 전 이미 모두 매진됐으며 총 1,100개의 부스가 운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린드루스는 전시를 원하는 업체들이 대기 명단에 오르고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은 성장에 따른 문제라며 주최 측이 내년 행사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국제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 급변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주요 7개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프랑스에 모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G7 및 초청국 정상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모여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문제 등

축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매년 의정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